0: 빠져서나 세. 아베 파파. SP 쿠피 사포. Very soon he will come. 나 아브라함의 토사니 모이나메 티세 마음이 비워치려 오세. Or wine in Sasa because when we say Kunim Diabana Brabu.
1: Me come for Cassisi. I could hear but Yamin Omani yet. Me touch and Susie.